리타방디앙디시타방디앙디넌삼프리타리리아룬아린디로낭카훔리타리펜사미시로낭카훔리시아룬제삼피니소데시 Kala Seng Long